강한 믿음,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는 한도가 없었으면 좋겠죠. 오늘 마음껏 꺼냈었다고 해서 내일 줄 애정이 고갈되지 않고 주면 줄수록 더 샘솟는 무한 리필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한도가 많지만 적어도 사랑 하나만큼은 한도 초과 오류 없이 무한하기를 바라봅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한도라는 울타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카드 한도, 데이터 한도, 또 시간의 한도, 내 체력의 한도. 그 중에서 내가 스스로 선을 긋는 일은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사랑만큼은 좀 다르면 좋겠어요. 나눌수록 커지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마음껏 꺼내 썼다고 내일 줄 애정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무한 리필 같은 마음. 토요일 아침 여러분 곁에 소중한 분들에게 오늘은 한도 걱정 없이 마음을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귀신 담아 자담 치킨 자담 맛있어요 건강해요
1: 자담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카티프로 시

BJ 알레 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미뉴엣 세면 비츠코프가 주연은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미도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방학이 시작돼 겸사겸사 엄마 보러 들어왔어요. 늙은 딸 보며 반갑다 우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네요. 자식은 언제까지나 불효자인가 봐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반갑다고 우실까요? 아, 불효자는 아니시죠. 또 그런 사랑을 어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딸이시니까 불효자 아닙니다. 아무튼 함께 보낸 시간 후회 없이 꽉꽉 채워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막스 브루크의 콜니드라의 신의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에르 프로니에의 첼로 장 마르티농이 주연은 라무레 콩스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룩의 콜 니드라이, 신의 날, 피에르 브루니에의 첼로, 장 마르틴 옹기지원은 라무레 콩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소피아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6월에 제주도 애월에 내려와서 리조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새로운 업무 익히는 게 쉽진 않았네요. 시간은 벌써 두 달이 흘렀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오랜만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오니 쉼이 배가 되어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리조트에서 일하시면 어떤가요? 그래도 조금, 아유, 그래도 일이니까 힘드시겠죠? 저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일하시면서 또 한껏 들떠서 설렘으로 여행 온 사람들 만나면은 뭔가 그 설렘도 영향을 받으면서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일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셨다니까 다행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이렇게 말한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다. 이 말은 그럴듯하다. 우리는 모두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힘들지 않기를 원하고 불안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말은 완전하지 않다.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몸의 통증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무게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돈, 관계, 사회적 위치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폭력과 전쟁을 고통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 자체를 고통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보면 고통은 하나의 형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는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속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삶은 다시 흔들리고 다시 불편해지고 다시 부족해진다. 그래서 고통 없는 상태는 잠깐의 순간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태를 지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고 상처를 피하고 불확실함을 피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움직이지 않는 삶, 도전하지 않는 삶, 결국 점점 더 작아지는 삶. 인간은 고통만 피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와 연결된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섞여 있다. 실패도 있고 갈등도 있고 피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삶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전자는 기다리는 삶이고 후자는 살아가는 삶이다.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고통이 있어도 살아갈 것인가? 필요한 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작은 연결이다. 사람, 일, 관심, 관계, 그 어떤 것이든 바깥과 이어지는 것. 그 안에는 불편함도 있고 피로도 있고 작은 고통도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다른 종류다.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는 고통이다. 삶은 하나의 균형이다. 고통과 살아갈 이유 사이의 균형.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삶은 결국 삶을 멈추게 만들고 살아갈 이유를 따라가는 삶은 고통을 포함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힘이 남아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가운데 10월 가을의 노래 카티아 부니아트슈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사회복지학자 엄태환의 책 불안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완벽한 행복도 없고 완전히 또 사라지는 고통도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고통이 사라지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은 전 이거였어요.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전자는 기다리는 삶이고 후자는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구분이요. 생각해보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거겠죠.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고통이 있어도 살아갈 것인가?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는 고통.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0188번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작고하신 엄마, 타지사리에 서러워 눈물 흘리던 저를 안아주실 때 엄마 몸에서 나던 여러 향이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와, 참 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냄새라는 게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어디선가 만약에 그 엄마 몸에서 나던 그 향이 냄새가 다른 데서 맡아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눈물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엄마를 향으로 기억하시고요. 돌아가셨어도 엄마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생각하면 되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가셨겠어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쇼팽의 왈츠 전곡 듣기. 오늘은 12번째 왈츠 F단조 보내드렸습니다. 작품 번호 70-2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315번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배경으로 어지럽고 지저분했던 책상과 책장을 정리했어요. 책장 두 칸과 책상에 얼마만큼의 넓이가 생겼습니다 하셨어요. 뿌듯하시죠? 저도 늘 생각하는 아 저기 좀 정리해야지 하는 곳들이 있는데 저번에 맘먹고 저는 욕실에 장과 이런 것들 다 뒤집어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했거든요. 저도 지금 정리해야 되는 책장이 하나 있는데 아유 부럽습니다. 어느 날 해야죠.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문호 37 가운데 3악장 론도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5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 유일한 단조 협주곡이고요. 또 그 단조도 베토벤은 C단조를 택했죠. 베토벤이 뭐 운명교향곡이나 비창 소나타나 아니면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라든지 뭔가 비장한 작품을 쓸 때 선택했던 조성인데요.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은 1악장은 좀 사뭇 비장하게 시작을 하지만 이 3악장은 이 단추 안에서도 아주 마음껏 뛰놉니다. 에밀 길리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지와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오프 37 가운데 3악장 론도 보내드렸습니다.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단조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C장조로 전조하면서 아주 밝고 당당하게 끝나는 엔딩이 전 너무 좋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오늘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서곡 준비했습니다. 아주 신나는 힘찬 서곡이죠. 칼 뱀이 지휘하는 독일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장식 씨 이한삼곡 그대가 꽃이라면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관절 연골이

하차트리안의 가면무도회 가운데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잉거 메츠마크가 주연한 함부르크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제가 독일어가 나오면 자꾸만 제가 읽던 버릇을 읽게 돼요. 함부르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함부르크 하지 않고 함부르크 이러거든요. 함부르크. 함부르크 국립오케스트라 읽고 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국립오케스트라랑 붙으니까. 안개꽃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산세베리아 꽃이 두 개나 피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창가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음악에 빠져봅니다. 오셨어요. 아, 이렇게 꽃이 향도 선물하고 또 아름다운 자태로 우리에게 눈의 즐거움도 선물하고 참 고마운 존재죠. 꽃 두 개만 피워도 이렇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군요. 산세베리아가. 또 음악이 함께하니 또 차까지 한잔 곁들이시니 완벽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준비했습니다.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휘자 로린 마젤이 맞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이시죠.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 그리고 바톤 웨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메디테이션 보내드렸습니다.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과 바튼 웨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초이스님 사인데요. 음악이 좋아서 잠이 살살 오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잠이 온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정말 마음에 참 평화를 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거나 걱정했을 땐 잠이 안 오잖아요. 참 클래식 음악 좋아요. 8023번님도 클래식은 처음 듣고 아 좋다 이것보다는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매력이 있는 음악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클래식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처음에 듣고 자극적으로 좋은 거는 거의 모든 것들이 또 그만큼 일찍 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맛도 막 확 맵고 짜고 막 달고 자극적인 음식은 한 입 먹고서 이야 하고 눈이 동그래지는데 사실 많이 못 먹잖아요. 좀 싱거운 슴슴한 음식들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음식들이 오랫동안 먹어도 안 질리듯이 클래식 음악도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피에르 피에르의 오보에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추어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피에르 피에로의 오보에,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는요, 여름을 맞아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일 동안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에서 인상주의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시대순으로 여행하듯이 함께 감상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매일 2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풍성하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플랫 장조 가센하워 가운데 3악장 테마와 변주 준비했습니다. 이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4번 가센하워 3악장은 오스트리아 작곡가죠. 요셉 바이글의 오페라 아리아인 그런 고상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 곡을 주제로 한 알레그레토 템포의 변주곡입니다. 주제와 총 9개의 변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곡의 선율이 지닌 대중성, 거기에 또 베토벤 특유의 극적인 피아노, 클라리넷, 첼로 상호작용이 아주 돋보이는 멋진 작품입니다. 함께 들으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플랫 장조 가세나우어 가운데 3악장 테마와 변주를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베토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상이 아마 그 초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주범은. 그 초상화에서 베토벤이 이렇게 파뿌리 같은 머리를 하고서 너무 근엄한 표정을 딱 짓고 있으니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운명 교향곡 이런 거 떠올리면은 뭔가 엄근진 엄근진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음악 듣다 보면 전 느껴집니다. 저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마음속에 정말 더없이 순수하고 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 음악으로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전기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이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이 가세나우의 3악장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그 대공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 루돌프 대공과의 어떤 우정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참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참 즐거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가운데 그대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준비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의 노래 그리고 야노스 쿨카가 주연은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까뮤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가운데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초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의 노래 야노스 쿨카가 주연은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오페라 아리아 들으면 그 생각부터요. 어? 아리아의 초상에서 우리 이 생상스 오페라도 곧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홍짱님 사연이에요.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요즘 화가 좀 많은 시기였는데 덕분에 힐링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나요? 왜 누가 이렇게 화를 나게 했나요? 자 음악으로 힐링하시고 너그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짱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소중했던 시절의 추억 듣겠습니다. 그 가운데 멜로디 아름다운 곡이죠.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주연하는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소중했던 시절의 추억 가운데 멜로디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앤에스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가 지휘하는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떤 곡은 처음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다가 중간에 약간 클라이막스 가가지고 야 하고 전율이 느껴지는 곡이 있는가 하면 이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같은 곡은 딱 들어오는 첫 멜로디에서 그냥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죠. 작곡가도요 어느 날 좀 이 멜로디에 대한 어떤 영감이 딱 더 특별했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저 멜로디를 썼지 하는 멜로디들이 가끔씩 있어요. 0494번님 사연입니다. 집안일하며 듣다가 내동댕이 치고 앉아 들으며 깊은 감성에 혼자 콧등이 시큰시큰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또 차이콥스키 멜로디가 이렇게 감성을 건드리셨군요. 건드렸군요. 자, 이어지는 곡. 푸치니의 오페라 쟈니스키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0: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짠니스키 키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1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크리스티안 페철트의 미니엣 G장조를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동물 중에 비버가 있어요. 비버들이 부지런히 만든 댐은 또 얼마나 큰지, 어떤 건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대요. 성실의 대명사 개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름부터 일개미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비버나 일개미도 우리 사람만큼 많이 일하지는 않는데요. 야행성인 비버는 밤에만 일하고 낮엔 쉬고요. 개미들도 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할 때 서로 교대하며 쉼을 즐깁니다. 한숨 쉬어가는 주말이자 오늘은 또 중복이죠. 삼복더위를 잘 넘기시려면 쉼은 더욱더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 하시면서 쉬엄쉬엄 실렁실렁 초록의 여유도 즐겨보시고요. 토요일 첫 곡은요, 시몬 중에서 아토믹 키튼의 타이드 이즈 하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0: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4: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두 곡 들으셨죠?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천재 디자이너로 분했었죠? 팬텀 스레드, 하우스 오브 우드콕 였습니다. 다니엘 데이로이스는 디자이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야, 1년 동안 뉴욕시 발레단 의상 감독의 제자로 들어가서 실제 재봉 기술을 연마했다고 해요. 와, 저도 배우이지만 늘 느끼지만 배우들 완벽주의가 대단합니다. 정말 어쩜 이럴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배우들도 이렇게 다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똑똑한 역 맡았다고 다 똑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하고도 그 되게 연기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더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이내 마음에 걸리면 연기가 온전히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 역할을 하는데 겉에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서 막 가위질도 하고 꼬맴질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도 헌겁천이라도 있어야 그걸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그쵸? 사람마다 다양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저도 좀 이해가 돼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여튼 앞서 들은 곡은 데몰리션의 오프닝을 연 곡, 쇼팽의 녹턴 2번이었습니다. 영화의 시작 기억나세요?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 곡이 잔잔히 흐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서 아내를 잃게 돼요. 주인공의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은유가 굉장히 강렬했던 5분이었는데요. 네, 전이 영화 되게 인상적이게 봤는데, 두 영화 다요. 팬텀 스레드랑 데몰리션. 여러분, 데몰리션 어떻게 보셨나요? 주말이라 이 영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순식간에 아내를 잃어요. 그러고서 장례식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척 막을 해보다가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물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온갖 물건들을 다 분해해요. 냉장고도 분해하고 모두 분해하고 하다가 급기야는 마지막에 집까지 철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이 고장 났는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다가 마지막에 쪽지 하나를 발견할 거예요, 아마. 아내가 줬던 쪽지. 그러니까 모든 걸다 분해하고 자기 감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펑펑 울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거를 또 깨닫게 돼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주말인데 집을 부수기 전에 화장실 문짝에서 끝낼 수 있는 정도라면 자신의 감정을 좀 살펴보고 서로의 마음도 헤아려 보면서 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도로시님, 상상 속으로 남아 시원한 하와이 해변을 달려봅니다. 하와이 풍광이 참 예뻤던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중에서 비치 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청해봅니다. 이 노래 흥얼거리던 루시, 드류베리모어도 너무 귀여웠네요 하셨고요. 이어서 9735님, 저는 주야 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특히 묵묵히 내조해주는 착한 아내가 있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OST 한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버즈의 턴턴턴까지 이어 들려드릴게요.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프리실라 중에서 샬린의 I've Never Been To Me, 이어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주연의 스타이즈 본 중에서 에버그린 들으셨는데요. 맞아요. 스타이즈 본은 헐리우드에서 모두 3번 리메이크 됐어요. 주디 갈란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그리고 레이디 가가까지. 당시 최고 가수들이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와,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프리실라는 저 정말 20대 때 20대 때 진짜 많이 듣던 곡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향수가 확 밀려오네요. 저 같은 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분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그쵸? 1104님 안녕하세요. 새싹 인사드립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만나던 강디를 라디오에서 목소리로 만나니 또 다른 매력이 뿜뿜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랑 더 친해지실 거예요. 주주맘님, 주말엔 처음 참여해보네요. 음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부엌에서 점심 준비하며 듣고 있는데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주말엔 이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생각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음악이 더 귀에 쏙 들어오지 않나요? 7958님 오랜만에 홀로 제주도 여행 왔어요. 제주도 첫 끼는 고기국수인데 다들 점심 뭐 드시나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고기국수 먹고 싶네요. 맛있게 드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중에

아메리카노 쌀 중에서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까지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 현미 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몰래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0: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1: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보를 세 싱크보.

0: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노팅힐 중에서 샤니아 트윈의 유브가러 웨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주말 편안히 보내세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만 앉아서 밥만 먹는데 왜 이렇게 아우 더워요. 아우 외출할 일이 있어서 화장하는데 눈썹만 그려도 덥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단추 잠그다 땀나서 머리 쑥 집어넣는 티셔츠로 갈아입었다는 얘기, 재촉하는 사람 앞에선 에어컨 바람에도 식은 땀이 난다는 얘기도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한다고 이렇게 땀날 일이야 싶지만 작은 일들을 잠깐 해내는 것도 대단한 일 맞아요. 여름엔 하루하루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그저 대견하다. 요만한 일도 열심히 우리 서로 뿌듯해 하기로 해요.

DJ 디오 씨 여름 이야기 여름이다요. 그죠? 아우 열심히 집안 청소하려 했는데 목에 땀띠 땀띠 날 수 있죠. 며칠 약 바르며 고생했잖아요. 아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적당선까지만 해야겠어요. 목에 파우더 허옇게 바르니 집 밖에 나가기도 좀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1700님 그러면 이렇게 저기 형태로 연고 형태로 된 거를 하면 되지. 굳이 또 파우더를 해갖고. 근데 또 너무 더우니까 밤에 나다녀요. 근데 밤이 너무 안 오죠. 밤이 진짜 밤이야. 3380님 남편 택배 배송 돕고 있어요. 같이 배송해요. 남편이 한결 수월하대요. 차 안에서 간단히 도시락 먹으면서 들어요. 아휴 또 덥지만 서로를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삼아 시작해 볼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엑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583님이 신청하신 박지윤 아무것도 몰라요. 핑클 웨이팅 포 유 들으셨어요. 1570님이 삼계탕 프랜차이즈 물류팀 직원입니다. 초복 겨우 보내고 쉬는 날 없이 배송하고 오늘 중복에도 배송 중. 아 그럼요. 지금 한창 때라서 남들 보양시키면서 저는 식사도 커피도 못하고 아유 삼복 더위 얼른 무탈하게 떠나보내고 싶네요. 저희가 커피 한잔 드리도록 할게요. 뭐 삼계탕은 힘들어요 저희가.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생닭을 좀 어떻게 구해봐야겠어요. 5182님 주말 농장에서 6월에 수확한 감자를 곱게 갈아 물 대신 넣고 멸치 육수에 호박이랑 양파 땡쳐놓고 맛나게 아점으로 감자 수제비 해먹었어요. 이제 남편 꼬셔서 세차하려고요. 세차 후 시원한 빙수 예약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다 수확해가지고 뭐 호박, 양파, 땡초 이런 것들은 감자 옆에 그냥 몇 개만 심어도 한 가족 그냥 먹고도 나눠줘야 된다면서요? 진짜 손바닥만한 땅대기 하나만 있어도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물론 모두의 손이 거쳤겠지만 말이에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3067님이 신청하신 이적 하늘을 달리다, 5802님이 신청하신 자우림 헤이 헤이 헤이.

이하이 1,2,3,4 마밤 오아예 들으셨어요. 0965님이 저번에 옥수수 맛있게 찌기 어렵다는 얘기 듣고 그래 제가 그랬죠. 네. 안 찌기로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삶은 옥수수는 밖에서 사 먹어야지 했죠. 어제 동네 친한 지인분이 싱싱한 찰옥수수를 4개를 거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저도요 울면서 도전합니다. 집에 누수가가 없어서 소금과 설탕을 팍팍 섞어서 해봤어요. 참고로 압력밥솥에 푹 쪄서 천천히 뜸도 드릴 거예요. 뭐 압력밥솥이라면 좀 괜찮은데 이거 누수가가 이게 무시할 게 못 되더라고요. 아무리 설탕 넣어도 요거 아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양념 그 구간에 낑겨 있는 거 어저께 본 것 같은데 버려야 될 듯. 9769님 남편 아직도 자고 있어요. 남편 어깨 안마해주고 더 자라고 해줬죠. 저 잘했죠? 남편용 남편 자랑 말고는 저는 제 자랑하러 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뭐 맨날 흉만 보는 줄 알아? 어? 거의 흉을 보지. 거의는 그런데 가끔 뭐 자랑도 할 때도 있고 다 사랑하고 관심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관심 없어 봐요. 아 얘기도 안 한다고요. 해바라기님이 신청하신 장나라 고백, 틀림님이 신청하신 박파엽이 어떤가요? 이기찬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무조건 고님이 신청하신 엠블랙 전쟁이야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6: 버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 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0: 거예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버스커버스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9366님이 신청하신 권소영 COC, 104 하나님이 신청하신 유채영 이모션 REF 마음속을 걸어가. 9366님이 어제 오랜만에 고딩 친구 등과 남편들 아이들 다 해서 모임 가지고 2차 노래방까지 갔다가 추억 소환했네요. 어찌나 신이 나던지 남편이 맨정신에 이리 놀 수 있냐며 살포시 놀라긴 했지만 오랜만에 즐거웠대요. 자주 만나려고요. 스트레스가 아주 확 풀렸네요. 고딩 때는 뭐 맨정신인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노래방 가면 저도 이제 우리 연극반은 난리가 났어요. 다들 재능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노래방에서 한 무대씩 하려고 난리. 그래서 진짜 그 재미는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또 애들이었잖아요. 연예인들끼리 막 노래방 가면 그것도 많이는 안 가봤지만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 약간 결이 좀 이제 다른 분들이 계시면 꼭 놀라기도 하는데 학교 때 후배들이랑 친구들이랑 이게 늘 같은 작품을 공연하다 보니까 결이 딱 맞잖아요. 너무 지금도 막 생각나요. 휘성 다시 만난 날 김진표 피처링 BMK 아직 못다한 이야기

박학기 비타민 오연준 바람의 빛깔 들으셨어요. 6475님 이사하고 빨래가 많아서 빨래방 왔어요. 세탁기 돌려놓고 차에서 열만 들으면서 시원하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커피 생각 간절 드릴게요. 또 건조까지 해가지고 가셔야 되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김종국 한 남자 장혜진 바이브 그 남자 그 여자 김범수 보고 싶다 053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사이버대학교.
1: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13: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1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1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

0: 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 7968님이 9살 아들이 엄마는 왜 신청곡 안 보내요? 묻길래 아, 신청해도 안 틀어줘. 그랬더니 한 100곡 신청하라면서. 그렇지, 똑똑하네. I need it, it's me 신청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아, 이 라디오 듣는 이모 삼촌들은 그런 노래 왜 이래요? 7968님, 우리 이거 소개했다가 욕 얼마나 먹었는데요. 정신사납다고. 오늘 끝곡으로 아, 나 지금 자존심 상하네. I'll Lead It's Me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뭐...

0: 4월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복날의 원래 뜻은 장차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인데요. 여름 불기운에 가을의 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의 복자를 써서 삼복이라고 하죠. 오늘은 삼복 중에서 두 번째 복날인 중복인데요. 한동준 FM팝스는 이 뜨거운 중복에도 여러분의 모든 사연을 받지만 중복 사연은 사양합니다.

0: 2026년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The Cars의 노래 Shake It Up 였습니다. 이 Cars의 매력은요. 리그 오카색이라는 이 보컬리스트, 기타도 치면서 이제 보컬을 맡고 있는데 이분의 어떤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엘리엇 이스턴인가 하는 기타리스트인데 아, 이 사람이 아주 기타를 아주 맛깔나게 친다고요. 아, 한국에 불러가지고 세션맨으로 좀 키워보고, 아, 키울 수는 없지 지금 이미 컸는데. 아, 들을 때마다 기타 진짜 잘 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리듬도 좋지만은 리듬은 리크 오카색이 다 치거든요. 근데 이 기타리스트가 솔로를 치는데 아주 중간 중간에 이렇게 오브리가토 넣는 것도 그렇고 아, 기가 막혀요 아주. 제가 딱 진짜 마음에 드는 기타리스트예요. 어떻게 연락되면 한번 제 음반에 기타라도 좀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맛깔나게 기타를 친다고요. 스노우100님이 헐, 이 무더운 중복의 중복 사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아재 개그했어요? 중복 사연은 근데 원래 사양하는 바입니다. 쇼니 오니님이 아, 왜 이 아재 개그에 나는 웃고 있는 건가 그러셨어요. 웃으실 수도 있죠. 뭐. 이 아재 개그가 원래 재밌는 거예요. 이병희님 중복이네요. 다음 주에 삼계탕 먹어야겠어요. 그러셨어요. 중복입니다. 아, 오늘 뭐 삼계탕집 불이 날 겁니다. 거의 뭐 그냥 줄 서고 뭐 난리 날 겁니다. 이런 날은 좀 피해서 내일이나 아니면 어제 드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네. 자, 한동준의 팝스 오늘 토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내 마음의 보석송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음악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음악 즐기시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레인보우만 있으면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자, 숭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머라이어 캐리의 돌고래 창법, 이모션스에 이어서 샤카칸의 I'm Every Woman,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김말랑 보들님이 항상 이러면서 있었다가 휴일이라 처음 참여해보네요. 비도 안 오고 해서 신랑이랑 드라이브 삼아서 괴산에 옥수수 사 먹으러 가는데, 아니 옥수수 사러 괴산까지 가세요? 오,

거기 가시나? 차가 엄청 많네요.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즐겁게 가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아, 음악이 있으면 길이 좀 밀려도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 감정이 좀 누그러질 수가 있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할 수 없죠 뭐. 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고즈넉하게 Karen Ann의 Not Going Anywhere, Jane Birkin의 Yesterday, Yes a Day.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8: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징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 토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팻분의 에이프릴 러브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잡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토니 바실의 노래 미키였습니다. 2602번으로 오늘 중복이라 그런지 너무 덥네요. 새벽부터 밭에 가서 옥수수 따고 쪄서 시어머님하고 옥수수 팔러 나왔는데 지금까지 두 봉지 팔았어요.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그렇습니다. 화이팅! 옥수수 좀 사세요. 옥수수. 옥수수 왜 안 사시는 거예요? 옥수수 내가 여름에는 옥수수지. 비욘드님이 대구 37도씨. 와, 대프리카군요. 한강의 기적님이 집에 혼자 있으니 거실에서 볼륨 올려서 이어폰이 아닌 스피커로 시원하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탱자님, 기차 타고 시어머니 보러 신탄진에서 충주 갑니다. 시어머니가 94세이신데 아직 혼자 생활하고 계세요. 가족들이 당번제로 주말을 함께 지냅니다. 남편이 볼일 때문에 같이 못 가고 혼자 가는데 여행 겸 시어머니랑 놀다 오려고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요. 예, 혼자 시어머님을 케어하러 가시는군요. 멋진 며느리십니다. 아이미님이 창가로 약간의 해가 들고 창가의 의자에 앉아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시원히 불어오는 바람을 비스켓이라 생각하며 커피 한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음악 즐기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인데 참 그걸 건져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평소에 다른 분들은. 아이미님은 아주 행복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음악, 그 다음에 그 멋진 풍경, 북한산.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4514번으로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갔다는 원주 짬뽕집에 갔는데 재료 소진이라 그러네요. 오다가 육개장 먹고 강릉으로 드라이브 갑니다. 육개장도 좋죠. 뭐 꼭 짬뽕 드셔야 돼요. 예. 5874번으로 샵 9390 이게 기억이 안 나갖고 여러 곳에 민폐를 끼쳤다고요. 예. 커피 쿠폰하고 WW만 기억난다. 한동준의 팝스 맞나요? 맞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시면 뭐 금방 목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자, 한동준의 FM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갖고 편리하게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 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4: 다 된다, 더 된다.
3: 신분당선 환급, GT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Daryl Hall and John Oates의 Private Eyes, The Romantics Talking in Your Sleep, Phil Collins와 Philip Bailey가 함께 부른 Easy Lover.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님이 한동준 씨는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좋은 노래를 아, 여러분이라는 그 청취자분들이라는 백이 있잖아요. 제가 아, 얼마든지 1042번으로 집이 최고네요. 누워서 FM 팝스 함께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8735번으로 몇 년 전부터 기타 배우는데 교습소 유튜브 다 해보는데 배울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쯤 자신 있게 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악기뿐만이 아니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잘 늘질 않죠. 금방 늘질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푹 빠져가지고 푹 빠져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층계 저 계단처럼 말이죠. 쭉 안 늘어요. 안 늘고 쭉 가다가 갑자기 확 조금 늘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쭉 가다가 또 조금 올라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럼 그러다 보면 어느 틈 오 이게 되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0204번으로 저희 부부는 한 달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 댁에 와서 집안 환기시키고 텃밭 정리하고 비가 올 것 같아서 호박전해서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음악 들으면서 잠깐 여유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덥네요.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 댁에 좀 이따가 가잖아요. 그러면 아휴 그 밀려오는 슬픔이 갑자기 막 확 뭐 정작 돌아가셨을 땐 잘 몰랐는데 한 며칠 지나가지고 집에 가서 텅 빈 집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슬픔이 그냥 태풍처럼 몰려옵니다. 어쨌든 저 마음 잘 다스리시고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윌슨 필립스의 다니엘.

트릭스의 Just Wanna Dance Tonight, 알라카르테의 Radio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만주님이 요즘은 CBS에 정착, CBS 홍보대사죠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 사실 CBS는 사실 여러분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다 홍보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아니었으면은 CBS가 이렇게 청취율도 높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방송으로 발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케이블은 있습니다만 이제 공중파 TV가 없기 때문에 공중파 TV를 갖고 있는 방송국보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입소문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The Beatles and The Long and Winding Road, Albert Hammond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들어.
1: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즐거우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딘 마틴의 Return to M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배우 진선규 씨가 마라톤 풀코스를 뛰다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해요. 남들에게는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스스로에게는 언제나 인색하죠. 오늘은요, 나 자신에게도 한번 말해보시죠.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어요. 정말 그렇죠. 나 자신에게 아유 잘했어 칭찬해주고 토닥토닥거려주는 거를 뭐 얘기는 듣지만 하면서 어색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은 스스로에게 칭찬 한번 해주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 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멜로망스의 노래 선물 8660번으로요. 남편의 61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유 김창완 씨가 함께한 너의 의미는 박준선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7893번 사위가 온다고 해서 삼계탕에 호박전을 부치고 있네요. 땀 흘리면서 백년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중복이라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삼계탕 좋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0239번 김포 가는 공항버스에 승화 씨 음성이 들려요. 진짜 더 반갑네요. 30년 전 신혼여행 이후 둘만의 여행은 처음입니다. 아유, 멋진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버스에서도 이렇게 가요 속으로가 들리고요. 택시에서도 우리 기사님들 많이 듣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 어둠의 이 슬픔 4212번으로 신청하셨죠? 도시의 그림자가 노래합니다.

임영화 씨가 신청하신 송골매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손현희 씨의 이름 없는 새였습니다. 490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김정숙 씨 오늘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저는요 토요일엔 공장 청소를 합니다. 더워서 안경에 땀이 뚝뚝 떨어져요. 화장실 계단 청소가 힘들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죠 라는 글을 보내주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김정숙 씨 얼른 마치고 퇴근 준비하셔야죠. 5664번 마당에 나가서 보니까 나무와 꽃들이 쓰러지지 않았나 걱정이 돼요. 돌아서려는데 더덕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서 놀래키네요. 종 모양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양이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5664님이 더덕꽃 이야기를 해서 제가 미리 좀 찾아봤거든요. 아니 더덕에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네요. 정말 종 모양으로 피어있는 이 더덕꽃. 하, 참 신기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꽃들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들에 막 피어난 이름 모를 그 들꽃들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강경실 씨 342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주병선 들꽃.

이어드린 노래 이찬원의 시절 인연이었습니다. 167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9247번 가요 속으로는 마술 추금기 같습니다. 굳이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흘러나온 곡들이 완전히 추억 소환입니다. DJ의 멘트도 정겨운 동네 동생 같은 77년생 누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77년생이시면 누나가 아닌데 저보다 동생이신데요. 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그렇게 보였나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박미 씨의 노래예요. 사랑도 추억도 9231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에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전유나 사랑이라는 건. 9344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은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김미영씨가 신청하셨어요.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촌 블루스의 골목길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골목길. 요즘도 어느 동네에 가보면 그 옛날 골목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죠. 우연히 보게 되는데 참 정겹더라고요. 어릴 때 참 뛰어놀던 그런 놀이터이기도 했는데 자 지금은 어른들의 놀이터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장윤정의 초혼 권영분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친구 소개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하시면서 이선희 씨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죠. 3027님 이선희 씨의 인연 들려드렸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2720번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시골을 내려가고 있어요. 치매 어머니 딸 조금이라도 기억하실 때 자주 찾아뵈려고요. 기억을 잃어가시는 엄마 생각하면 슬프지만 살아계셔서 효도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2720님 잘 다녀오십시오. 어머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순주 씨는 반가운 손님이 오시는 날이네요. 호주로 연수 갔던 딸이 귀국합니다. 아침부터 마트 가서 고기 사고 과일 사고 냉장고에 재워놓고요. 인천공항 가는 길이에요. 빨리 보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길이 막혀도 즐겨오시죠. 김수철 내일. 이 노래는 9434-68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설계 트리오 아직도 못다한 사랑 이어드린 곡이었습니다. 7184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친정 다녀오는 길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삼겹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50이 넘은 아들의 요청에 어머니는 기쁘게 빨리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요 3대가 삼겹살 파티 하겠네요 하셨어요. 노경재 씨였습니다. 야 좋은데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 그리고 가득한 채소들 떠오르시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복날인 오늘 정말 딱이네요. 3876번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차이 아세요? 평냉은 메밀면이고 함냉은 전분으로 만든 면이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냥 먹기만 했었지. 아 승화 씨는 어떤 냉면 좋아하세요? 좋죠. 냉면 다 좋아요. 정말 시원한 평양냉면도 좋고요. 매콤한 그 비빔냉면도 참 좋아합니다. 어우 군침이 도네요.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그리고 임상아의 뮤지컬 631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 두 곡 감상하시죠.

고병희 씨의 노래 흐린 날의 오후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현숙 씨 878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5378번으로 주셨어요. 휴일이면 집콕만 하는 남편 좀 움직이라고 어제는 영화관 오늘은 음악회 다녀오네요. 아이들 다 키워내보내니까 왼수 같던 남편이 전우로 느껴집니다. 이야, 이 전우의 끈끈한 전우애를 느끼시면서 살고 계시군요. 이거 아주 멋진 거 아닙니까?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36번 상반기에 신고가 몰려있어서 항상 힘들어요. 보니까 1736님 세무사 사무실에 다닌다고 적혀있네요. 올해 마지막 신고가 이달에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자 있습니다. 가요 속으로 들으며 힘을 내봅니다. 이야, 이거 보면 이쪽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어우, 생각만 해도 복잡한 걸. 그걸 그렇게 다 해내시잖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40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유재하, 가리워진 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상은 언젠가는. 이 노래는 정경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복 여러분들 저녁 시간인데 뭐 드실 거예요? 아무튼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게 내일 4시에 만나죠. 오늘 끝곡은요. 클론 김태영 함께 부른 사랑과 영혼이에요. 이영규 씨가 신청하셨는데 자,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두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어르신들이 오늘 중복만큼은 잘 챙겨 먹자 하시면 그래 볼까요? 하세요. 올해는 중복에서 말복 사이가 20날이 훌쩍 넘는다고 월복이라고 하고요. 이 월복이 든 해는 늦더위가 길다는 말이니까 오늘 잘 챙겨 먹고 말복까지 버텨보자 하는 깊은 뜻이 있으신 거거든요. 새롭고 낯설어서 좋은 건 자식 세대한테 배우고 이런 오랜 미덕은 어른들한테 배우고 낀 세대라 고달프지만 좋은 게 또 있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한 끼 먹자는 제안은 모두한테 좋은 일이고요.

0: Too Much Heaven, 비지스의 노래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도로시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원래 복날 초복, 중복, 말복은 열흘 간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복에서 말복까지 20일, 그러니까 열흘을 훌쩍 넘었다고 해서 넘을 월 써서 월복이라고 한답니다. 초복과 중복은 무조건 열흘 간격이래요. 그런데 말복은 입추가 지나고 나서 찾아오는 첫 번째 복날이라는 절대 규칙이 있어서 중복 다음에 10일이 지나서 복날 순서가 찾아왔을 때 아직 입추가 안 왔으면 12일을 더 지난 후에가 말복이 되는 거래요. 저는 이런 법칙 오늘 처음 알게 됐거든요. 자, 오늘은 중복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복이 언제냐고요? 8월 14일 금요일이더라고요. 멀리 있는 말복까지 지치지 않도록 오늘 중복에 몸과 마음 잘 충전하세요. 7월 25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678.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0: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무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 Something Stupid, 율로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하둥이 엄마께 제이스 모라즈, 콜비 칼레이, 럭키 보내드렸고요. 제일 먼저 들으신 노래는 500 Miles,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캐리 멀리건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행복하기라는 닉네임으로 저는 가지밥 해먹었어요. 아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먹어주니까 고맙네요. 가지의 매력에 한번 푹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어릴 때 가지를 진짜 싫어했는데 지금은 가지를 제가 직접 키우잖아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가지밥은 위험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진짜 너무 많이 먹을까봐 그게 걱정일 만큼 맛있는 메뉴예요. 김경숙님 청해 주신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 준비했고요. 이어서 시카고입니다. Saturday in the Park.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마이클 볼튼의 노래 들으셨고요. 트리샤 이어우드의 How do I live?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이 노래는 1400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벼움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용신님, 저는 저녁 스케치를 남산 정원 이끼원에서 힐링하면서 듣고 있어요. 남산 정원이 있군요. 찾아보니까 올해 6월에 얼마 전에 개장을 한 곳이에요.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를 새로 단장한 곳이라고 하는데 한국숲정원 맞죠? 아, 캐치님들이 이렇게 나 어디 있어요 얘기하시면 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디 좋은 데가 계시나.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저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남산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어릴 적에 남산 아주 자주 갔었고 학교도 그 근처에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한번 가봐야지라고 제가 막 별표 표시해두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벼움님. 임근영님 청해주신 노래 토니 브렉스턴의 Breathe Again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679님께 띄워드립니다. 로렌 우드, Fallen.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나베르토님께 1부 끝곡 드립니다. Maroon 5, This Love 들으면서 저녁 스케치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로 시작했어요. 조윤진님 청해 주신 노래. 0020님께서 이대로는 우울과 무기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계단 오르게 했어요. 제 등에 지금 땀이 비오듯 내립니다.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인 걸 잘 알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2부 시작했어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시원해.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You should hear how she talks about you. 멜리스 맨체스터의 노래는 홀의 노츠님께서 신청하셨고요.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3554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옥수수 100개의 껍질을 까서 3번에 나눠서 삶고 식히고 냉동실에 넣는 것까지 하루 종일 옥수수랑 씨름하고 이제야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휴식합니다. 벚꽃 엔딩님이신데 옥수수 100개 이거를 3번에 나눠서 삶으려면 대체 얼마나 큰 뜰통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10개 삶는 것도 힘들던데 정말 큰일 하셨죠. 대단하셨죠. 아 오늘 지금도 옥수수 드세요? 진짜 옥수수의 계절이긴 한가 봐요. 7237님도 안사돈께서 옥수수를 딸 집으로 보냈어요. 임신 7개월인 딸 사위는 맞벌이하고 살림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몽땅 어제 가지고 왔고요. 삶는 중입니다. 사위가 달달하게 쪄달라고 해서 맛을 냈는데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어요. 옥수수 삶는 거 이게 얼마나 고된 건지 사위가 알지 모르겠네요. 해보지 않으면 먹기만 했으면 이거 잘 모르는데 제가 사위 찾아가서 얼마나 장모님 힘드셨는지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맛있는 옥수수 맛있는 여름 보내시겠죠? 우디 앨런님 청해 주신 빌리 조엘 어니스티 준비하고요. 우왕저왕님 신청하신 굿바이 옐로 브링 로드 엘튼 존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저는 회사 일로 제주 100일 차 와 있습니다. 와이프는 경기 화성에, 딸은 육군 소위로 파주에, 아들은 대학 때문에 강릉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보고 싶네요. 외롭네요 하시면서 비아파님께서 오셨거든요. 아마 각자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비아파님이 제주에 계실 때 제주에서 가족 단합대회 한번 하시죠. 다 제주로 한번 소집하세요. 박보영님 청해 주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Others Theme, Best That You Can Do 들으셨고요. 9823님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234님 위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저는 저녁 스케치의 첫 신청곡을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키친님 청해 주신 노래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들을 거고요. 1063님 들어주세요. 아하의 Take on Me.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6: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0: 액티브 컴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4: 오늘 끝곡입니다. 턱앤패티가 부르는 타임 애프터 타임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양치할 때, 세수할 때 막 거품 나잖아요. 머리 감고 샤워할 때도 거품 많이 나죠. 또 설거지할 때도 거품, 빨래하면서 거품 엄청 나죠. 예전엔 진짜 이 거품이 그렇게 신기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 거품이라는 건 이제 잘 헹궈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 저녁이에요. 도시를 훌쩍 떠나서 맥주 거품도 좋고 파도가 만드는 포말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아니십니까? 자, 그 마음들 모두 모아서 2시간 내내 우린 할 수 없죠 뭐. 음악으로

0: 거품 세차 기계 속에 들어갔는데 이런 음악이 나오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막 너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클론 도시 탈출. 근데 진짜 그 기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개운하지 않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냥 거품이 보글보글보글 올라오는 맥주를 한 잔 딱 마시고 아 기가 막히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 바다에서 만나는 파도의 거품이랄까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 그 요트가 탁 지나가면서 하얀 포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요트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요, 어디 계시든 이제는 여름을 견디거나 아니면 즐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기왕이면 즐기셔야죠. 그죠? 견디는 것보다. 방학도 휴가도 모두 7말 8초에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덥고 덜 힘든 주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김현주 행복한 동행 오늘도 10시까지 함께합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인조 걸그룹입니다. 모모랜드의 뿜뿜, 막 거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아주 싱그러운 음악. 우리 형성님 신나는 곡이요. 괜찮으셨어요? 또 염정현님이 신나게 듣고 싶어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수님이 보신 음식 뭐 드셨나요? 아, 중복이니까 복날이니까 저는 뭐 꼭 보신 음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삼계탕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예, 개인적으로 보신 음식 하면은 삼계탕 그 정도. 우리 태수님도 전복 들어간 삼계탕을 드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헌님도 택시 하면서 오늘 방송 듣고 계시겠네요. 예,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정석 사랑하기에. 바다 앞에 앉아 파도 거품을 마주하고 있던 게 언젠가 싶네요. 아, 지금 바다에 가 계신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젠가 싶으시다고요. 아이고, 2738번으로 저희 부부 아직 퇴근 전인데요. 세탁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요. 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게요. 힘내십시오. 홍성민입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우리 김미성 님이 중매로 남편을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처음 본 순간 정말 남편은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헌데 살면서 어쩜 그렇게 미운 짓을 많이 하는지. 이상형하고 뭐 이렇게 짓 행동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내 이상형을 만났으니 감수해야지. 내가 선택했잖아요. 김미성님 처음 본 순간 송골매 노래 청해 주셨고 김재훈님 두 달 만에 노래 청해 주신다고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윤순필님은 나를 이해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항상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으니 전 참 행복하지요. 그러시군요.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 이문세의 노래 청해 주셨고 조정희님이 윈터플레이의 꿈에서 본 거리 참 이 보컬이 고급스럽죠. 그리고 홍성민 기억날 그날이라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남편의 73번째 생일이었어요. 남편 우리 힘들어도 참고 파이팅 하자 하면서 우리 강정자님 청해 주신 곡 이어드립니다. 이재훈 사랑합니다.

0: 행복한 동행에서 전해드리는 음악 거품 마음에 드십니까? 부활 생각이나 경혜님 청해 주셨고 심수봉 그때 그 사람 1415번으로 또 손담비 토요일 밤에 이재훈 사랑합니다. 네 곡의 음악 들으셨어요.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파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1부 끝곡입니다. 은희 꽃반지 끼고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잊을 수 없어요. 여기 당신이 준 것 반지를 끼고 당신을 생각하며 어설픈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11: 홈픽.
1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1: 홈픽.
10: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서울 패밀리 이제는 박종감님이 저녁 노래 짙어지면서 동시에 밤의 시작이 보이는 시간, 이 시간이 문득 듣고 싶습니다. 문득 듣고 싶을 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29번으로도 청해 주셨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떠났던 아들 며느리가 어제 귀국했어요. 신혼여행을 한 달이나 즐기고 온 거 있죠. 와, 멋지다 진짜. 며느리는 직장이 있는데 아들은 아직 취준생이거든요. 제가요 사돈댁에 눈치가 보여요. 얘들아 이제는 좀 잘해보자 이제는 하면서 글을 주셨네요. 아이고, 왜 그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마 본인들은 더 생각이 많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서울 패밀리 이제는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작은 별 가족 강인봉 군이 그 당시에 막내가 있던 작은 별 가족의 홍일점 강애리자가 불렀는데 오늘은 송유나 배우 송유나가 불렀습니다. 분홍 립스틱. 맞아요. 우리 두식님이 아주 오래전에 행복한 동행에 신청했던 곡인데 불쑥불쑥 이 노래가 듣고 싶으신 거죠.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남혜경님이 한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정말 좋아요. 그쵸 그쵸 저도 그래요. 이천가 번님들 사랑의 슬픔 0049번으로도 청해 주셨고요. 아유 근데 어떻게 퇴원은 날짜가 정해졌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병원에 계시네요. 그쵸? 또 정훈이 무인도 7979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최학규님이 현주님 아내 생일을 축하하면서 제가요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다 그랬더니 아내가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있죠. 에? 난 당신 찾아갈 건데 죽어도 나 성형수술 할 거다. 나 죽으면 바로 성형수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겠죠. 또 그건 모르죠. 제가 아내를 만나 뵙질 못해서 설마 진심이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내의 생일 저도 축하드립니다. 김현숙이에요. 그날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Just wanna fall in love.

물같은 사랑 최혜영, 정원님, 김미라님 청해 주셨고요. 이보미님이 밥 먹으면 쌀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우는 습관이 있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그런가 봐요. 전 남기는 걸 용서 못해요. 이보미님.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한 프로듀서는요. 진짜 한 톨도 안 남겨요. 정말 이뻐요. 왜 어느 프로그램에선가 여성들이 어떤 남자가 좋은가요? 그랬더니 이제 중년 여성들이에요. 그랬더니 밥 잘 먹는 남자가 좋다 그러던데 우리 이보미님 밥 잘 먹는 쌀 한 톨 남기지 않는 그런 여인이시네요. 아름답습니다. 휘성 사랑은 맛있다. 또 강윤옥님 민수님 청해 주신 마야 진달래고 그리고 김현수 그날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 들으셨어요. 50대 중반이 다가오고 결혼 25주년도 다가오고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있죠? 김정선님. 그쵸? 근데 시간이 앞으로 더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안 늙고 살도 안 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괴롭고 슬프고 그럴 땐 이렇게 일기처럼 내 마음을 적어봅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다가 잘하셨어요. 그냥 어떤 얘기든 다 적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5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럼 50대는 사실 젊음을 잃어가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쌓여가는 그런 나이가 아닐까요? 보세요. 지금 60대나 70대 되신 분한테 50대가 어떠셨어요? 그러면 참 좋았던 나이라 그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이 늘어도 그 안에는 경험과 지혜, 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쌀로 밥 짓는 얘기했죠, 제가요. 근데 진심이에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남석, 밤에 떠난 여인 듣죠.

0: 이소리님, 매일 고생하고 있는 약국 직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의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주말에 또 쉬지 않고 일해 주시니 저희가 갑자기 아파지면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또 하남석 밤에 떠난 여인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끝곡은 번안곡 준비했어요. 리 헤이즐우드와 낸시 스나트라가 함께했던 썸머 와인. 오늘은 뚜아의 무아 음성으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0: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낮의 돌담은 햇볕을 받아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낮추면 돌담 아래 생긴 손바닥만한 그늘이 작은 생명들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죠. 길고양이는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잠이 들고 작은 새와 풀벌레들도 그늘에서 숨 고르기를 합니다. 무뚝뚝한 돌담이지만 그들에겐 한낮을 건너게 해주는 고마운 피난처인 셈이에요.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 서로에게 작은 돌담의 그늘 하나쯤은 내주고 싶은 요즘. 쏟아지는 햇살을 다 막아주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잠시 머무는 동안만큼은 한껏 달아올랐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길. 오늘 이 두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그늘이 되드리면 좋겠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그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아, 예, 오늘 중복 어느덧 삼복더위의 중간까지 오게 됐네요. 한낮에 돌담은 무심한 듯 까만 얼굴로 서있지만 그 아래 생긴 그늘을 피난처 삼는 작은 생명들도 있죠. 우리 하루도 잘 보면 그런 그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어줬을 그 그늘을 하나씩 헤아리게 되는 주말 밤이네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시제품을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팔로

0: 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카티프로 시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화이트 말할 걸 그랬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TV 끄고 꿈음 들으며 뜨개질하고 있습니다. 소파 매트를 뜨는 중이에요. 1475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오, 소파 매트 길기도 하고 크기가 꽤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음악 들으시면서 잘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사진도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출첵해봐요. 매일 차 안에서 라디오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앱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앱 켜고 듣는 꿈은 오늘이 1일입니다. 일개미님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가 매번 시작할 때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그때 못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듣고도 이렇게 잘 안 남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레인보우 앱 CBS 라디오를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라디오 앱입니다. 레인보우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일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근래 다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추억과 기억을 소환하는 능력자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098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 노래에도 어떤 추억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승철의 그 사람 보내드립니다.

이승철의 그 사람, 그리고 0045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어요. 럼블피쉬가 부른 내 사랑 내 곁에,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마시타밴드의 돌멩이,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5628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토요일 밤 집에 남은 레몬즙에 탄산수를 섞어 혼자 그럴싸한 무알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왁자지껄한 술집보다 내 방구석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아지트처럼 느껴지네요. 저만의 작고 조용한 바에 어울리는 꿈음 잘 듣겠습니다. 5520번으로 보내셨어요. 뭔가 더 분위기 있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29번으로는 예전에는 유행하는 핫플레이스 찾아다니며 남들에게 보여

주기 바빴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진짜 편안함을 느끼는 취향들로 제 일상을 조용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굳이 나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나이가 그리고 이 담백함이 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언제 와도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꿈음도 늘 고맙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론 나이 먹는다고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만은 맞지 않나 합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지트 같은 곳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이 노래는 0327번으로 정해주셨어요. 한 주 내내 모니터 지옥에 갇혀 야근하다가 드디어 아무 방해 없이 거실 불을 끄고 영화 한 편을 끝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헤드셋을 벗으니 방 안의 고요함이 참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어서 바로 꿈음으로 넘어왔습니다.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일하느라 잔뜩 긴장해 있던 제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줄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0: 서후가 부른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어드린 노래 김장훈이었습니다. 나와 같다면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 포지션의 하루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강의관의 지금 자연은
1: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불 빨래를 다 돌려 건조기에서 막 꺼냈습니다. 두 번 돌리니까 아주 바삭한데요.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하고 포근한 이불을 침대에 싹 깔고 그 속에 들어가 놓으니 아주 편안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들어가는 건 국룰 아닌가요? 이 밤 어울리는 노래 신청합니다. 윤종신의 환생 청해 주셨어요. 그쵸, 또 여름이라고 아무것도 안 덮고 있는 것보단 약간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들게 한 다음에 이불을 싹 덮고 있으면 또 그것만큼 포근한 느낌도 없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이 부분을 열어봤어요. 윤종신의 환생.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0: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유리상자의 수뇌부 김범수의 하루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울해하는 친구 위로해주러 화성에서 종로까지 가서

들깨 칼국수에 파전 먹고 수전과 마시며 얘기 잔뜩 하고 돌아왔어요. 친구에게 위로가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이 시간 제게도 힐링을 선물합니다. 꾸물으로 222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친구분도 오늘의 위로와 응원으로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셨기를 바라봅니다. 로또엘씨님은 CBS 들으면서 자격증 공부하는 중입니다. 드디어 2차 시험 앞두고 있어요. 노력한 만큼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모두 쓰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 내일 시험 보시나 봐요. 2차면 1차는 통과하셨다는 건데 네, 저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응원 드릴게요. 이 노래는 5611번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한때는 매일 밤새워 통화하던 이들의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싸운 것도 아닌데 그저 사는 뭐랄까 궤적이 달라지며 멀어진 이름들. 관계에도 자연스러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네요. 서운함도 있지만 그저 그 시절 서로에게 최선이었던 우리를 기억하며 이 노래 신청하고 싶어요. 이수영 스치듯 안녕.

세상의 모든 책. 소나기 황순원.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령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훌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 휙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소녀는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거쳐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0: 시원한 이야기를 찾다가 오랜만에 이 소설을 꺼내봤습니다. 한순간 땅의 열기를 식혀주는 이 내리는 소나기도 생각이 났지만 또 소나기처럼 짧게 스쳐간 순수의 시절, 그 시절에 했던 사랑도 생각이 나죠. 소년이 집어든 그 조약돌은 주머니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견딘 더위보다도 더 높은 온도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더운 날 우리 생에 가장 뜨거웠던 시절의 사랑을 떠올려보는 밤이었네요. 세상의 모든 책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중에서 읽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 예민이었습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더 네임의 사랑은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박정현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였습니다. 한예선님, 고3이었던 작년에 항상 학원 끝나고 꿈음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20살 때는 편하게 집에서 누워 꿈음을 들을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저 지금 두 번째 수능을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꿈음 들으면 오늘 하루 공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피곤하더라도 꼭 듣다 잡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많이 응원 드릴게요. 꿈음을 하루 끝에 들어서 보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선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끝에 꿈음이 보상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SAS의 달리기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노래는 정희윤님 그리고 0445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패닉이 부른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0: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들어.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광고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동물 중에 비버가 있어요. 비버들이 부지런히 만든 댐은 또 얼마나 큰지, 어떤 건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대요. 성실의 대명사 개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름부터 일개미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비버나 일개미도 우리 사람만큼 많이 일하지는 않는데요. 야행성인 비버는 밤에만 일하고 낮엔 쉬고요. 개미들도 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당할 때 서로 교대하며 쉼을 즐깁니다. 한숨 쉬어가는 주말이자 오늘은 또 중복이죠. 삼복더위를 잘 넘기시려면 쉼은 더욱더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 하시면서 쉬엄쉬엄 실렁실렁 초록의 여유도 즐겨보시고요. 토요일 첫 곡은요, 시몬 중에서 아토믹 키튼의 타이드 이즈 하이.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두 곡 들으셨죠?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천재 디자이너로 분했었죠? 팬텀 스레드, 하우스 오브 우드콕 였습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디자이너 역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뉴욕시 발레단 의상감독의 제자로 들어가서 실제 재봉 기술을 연마했다고 해요. 와, 저도 배우이지만 늘 느끼지만 배우들 완벽주의가 대단합니다. 정말 어쩜 이럴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배우들도 이렇게 다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똑똑한 역 맡았다고 다 똑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하고도 그 되게 연기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더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이 내 마음에 걸리면 연기가 온전히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 역할을 하는데 겉에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서 막 가위질도 하고 꼬맴질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도 헌겁천이라도 있어야 그걸 이렇게 하는 신윤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그쵸? 사람마다 다양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저도 좀 이해가 돼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여튼 앞서 들은 곡은 데몰리션의 오프닝을 연 곡 쇼팽의 녹턴 2번이었습니다. 영화의 시작 기억나세요?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 곡이 잔잔히 흐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서 아내를 잃게 돼요. 주인공의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은유가 굉장히 강렬했던 5분이었는데요. 네, 전 이 영화 되게 인상적이게 봤는데, 두 영화 다요. 팬텀 스레드랑 데몰리션. 여러분, 데몰리션 어떻게 보셨나요? 주말이라 이 영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순식간에 아내를 잃어요. 그러고서 장례식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척 막 해보다가 자신의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물품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온갖 물건들을 다 분해해요. 냉장고도 분해하고 모두 분해하고 하다가 급기야는 마지막에 집까지 철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이 고장났는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다가 마지막에 쪽지 하나를 발견할 거예요. 아마 아내가 줬던 쪽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분해하고 자기 감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펑펑 울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거를 또 깨닫게 돼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주말인데 집을 부수기 전에 화장실 문짝에서 끝낼 수 있는 정도라면 자신의 감정을 좀 살펴보고 서로의 마음도 헤아려 보면서 이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도로시님, 상상 속으로 남아 시원한 하와이 해변을 달려봅니다. 하와이 풍광이 참 예뻤던 영화 첫 키스만 50번째 중에서 비치 보이스의 Wouldn't it be nice 청해봅니다. 이 노래 흥얼거리던 루시 드류베리 모어도 너무 귀여웠네요 하셨고요. 이어서 9735님, 저는 주야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특히 묵묵히 내조해주는 착한 아내가 있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OST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버즈의 턴턴턴까지 이어 들려드릴게요.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영화 프리실라 중에서 샬린의 I've Never Been To Me, 이어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주연의 스타이즈 본 중에서 에버그린 들으셨는데요. 맞아요. 스타이즈 본은 헐리우드에서 모두 3번 리메이크 됐어요. 주디 갈란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그리고 레이디 가가까지. 당시 최고 가수들이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와,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프리실라는 저 정말 20대 때 20대 때 진짜 많이 듣던 곡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 향수가 확 밀려오네요. 저 같은 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분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은데, 그쵸? 1104님 안녕하세요. 새싹 인사드립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만나던 강들을 라디오에서 목소리로 만나니 또 다른 매력이 뿜뿜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랑 더 친해지실 거예요. 주주맘님, 주말엔 처음 참여해보네요. 음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부엌에서 점심 준비하며 듣고 있는데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주말엔 이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생각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음악이 더 귀에 쏙 들어오지 않나요? 7958님 오랜만에 홀로 제주도 여행 왔어요. 제주도 첫 끼는 고기국수인데 다들 점심 뭐 드시나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고기국수 먹고 싶네요. 맛있게 드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미녀는 괴로워 중에서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스트릿 오브 파이어 중에서 댄 하트만 I can dream about you.

아메리칸 허슬 중에서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까지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 현미 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노팅힐 중에서 샤니아 트웨인의 You've Got Away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주말 편안히 보내세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한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카드에도 한도가 있고 시간도 그렇고 휴대폰 데이터에도 한도가 있고요. 잠을 줄이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정해진 한도를 넘기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도 있죠. 참는 정도, 욕심내는 정도, 쉬어가는 정도처럼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조금 다르면 좋겠어요. 사랑은 아낄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마음이니까요. 가족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믿음,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는 한도가 없었으면 좋겠죠. 오늘 마음껏 꺼내 썼다고 해서 내일 줄 애정이 고갈되지 않고 주면 줄수록 더 샘솟는 무한 리필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한도가 많지만 적어도 사랑 하나만큼은 한도 초과 오류 없이 무한하기를 바라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한도라는 울타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카드 한도, 데이터 한도, 또 시간의 한도, 내 체력의 한도. 그 중에서 내가 스스로 선을 긋는 일은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사랑만큼은 좀 다르면 좋겠어요. 나눌수록 커지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마음껏 꺼내 썼다고 내일 줄 애정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무한 리필 같은 마음. 토요일 아침 여러분 곁에 소중한 분들에게 오늘은 한도 걱정 없이 마음을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BJ 알레 여인 제이 모음곡 가운데 미뉴엣 세면 비츠코프가 주연은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미도리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방학이 시작돼 겸사겸사 엄마 보러 들어왔어요. 늙은 딸 보며 반갑다 우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네요. 자식은 언제까지나 불효자인가 봐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반갑다고 우실까요? 아, 불효자는 아니시죠. 또 그런 사랑을 어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딸이시니까 불효자 아닙니다. 아무튼 함께 보낸 시간 후회 없이 꽉꽉 채워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막스 브루크의 콜니드라의 신의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에르 프로니에의 첼로,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라무레 콩스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룩의 코니드라이, 신의 날, 피에르 브루니에의 첼로, 장 마르티네 옹지연은 라무르의 콩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소피아님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6월에 제주도 애월에 내려와서 리조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새로운 업무 익히는 게 쉽진 않았네요. 시간은 벌써 두 달이 흘렀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오랜만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오니 쉼이 배가 되어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리조트에서 일하시면 어떤가요? 그래도 조금, 아유, 그래도 일이니까 힘드시겠죠? 저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일하시면서 또 한껏 들떠서 설렘으로 여행 온 사람들 만나면은 뭔가 그 설렘도 영향을 받으면서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일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셨다니까 다행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이렇게 말한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다. 이 말은 그럴듯하다. 우리는 모두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힘들지 않기를 원하고 불안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말은 완전하지 않다.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몸의 통증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무게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돈, 관계, 사회적 위치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폭력과 전쟁을 고통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 자체를 고통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보면 고통은 하나의 형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는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속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삶은 다시 흔들리고 다시 불편해지고 다시 부족해진다. 그래서 고통 없는 상태는 잠깐의 순간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태를 지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고 상처를 피하고 불확실함을 피한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움직이지 않는 삶, 도전하지 않는 삶, 결국 점점 더 작아지는 삶. 인간은 고통만 피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와 연결된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섞여 있다. 실패도 있고 갈등도 있다.

있고 피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삶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전자는 기다리는 삶이고 후자는 살아가는 삶이다.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고통이 있어도 살아갈 것인가? 필요한 것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작은 연결이다. 사람, 일, 관심, 관계, 그 어떤 것이든 바깥과 이어지는 것. 그 안에는 불편함도 있고 피로도 있고 작은 고통도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다른 종류다.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는 고통이다. 삶은 하나의 균형이다. 고통과 살아갈 이유 사이의 균형.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삶은 결국 삶을 멈추게 만들고 살아갈 이유를 따라가는 삶은 고통을 포함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힘이 남아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가운데 10월 가을의 노래 카티아 부냐트슈빌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사회복지학자 엄태환의 책 불안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완벽한 행복도 없고 완전히 또 사라지는 고통도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고통이 사라지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은 전 이거였어요.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전자는 기다리는 삶이고 후자는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구분이요. 생각해보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거겠죠.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고통이 있어도 살아갈 것인가?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는 고통. 그 차이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0188번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작고하신 엄마, 타지사리에 서러워 눈물 흘리던 저를 안아주실 때 엄마 몸에서 나던 여러 향이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와, 참 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냄새라는 게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어디선가 만약에 그 엄마 몸에서 나던 그 향이, 냄새가 다른 데서 맡아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눈물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엄마를 향으로 기억하시고요. 돌아가셨어도 엄마는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생각하면 되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가셨겠어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12번 F단조 오프스 70의 2번입니다. 쇼팽의 왈츠 가운데서도 아주 조용하고 내밀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춤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마음속 이야기를 담은 짧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선율이 절제되어 있는데 또 쇼팽의 섬세한 감정이 그 절제된 선율 속에서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곡이고요. 딱 처음에 들을 때보다 들을수록 그 깊이가 조금씩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곡을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쇼팽의 왈츠 전곡 듣기. 오늘은 12번째 왈츠 F단조 보내드렸습니다. 작품 번호 70-2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315번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배경으로 어지럽고 지저분했던 책상과 책장을 정리했어요. 책장 두 칸과 책상에 얼마만큼의 넓이가 생겼습니다 하셨어요. 뿌듯하시죠? 저도 늘 생각하는 아 저기 좀 정리해야지 하는 곳들이 있는데 저번에 맘먹고 저는 욕실에 장과 이런 것들 다 뒤집어엎어서 버릴 거 버리고 정리했거든요. 저도 지금 정리해야 되는 책장이 하나 있는데 아유 부럽습니다. 어느 날 해야죠.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문호 37 가운데 3악장 론도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5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 유일한 단조 협주곡이고요. 또 그 단조도 베토벤은 C단조를 택했죠. 베토벤이 뭐 운명교향곡이나 비창 소나타나 아니면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라든지 뭔가 비장한 작품을 쓸 때 선택했던 조성인데요.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은 1악장은 좀 사뭇 비장하게 시작을 하지만 이 3악장은 이 단조 안에서도 아주 마음껏 뛰놉니다. 에밀 길리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지와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오프 37 가운데 3악장 론도 보내드렸습니다.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조지 쉐리지와는 클리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단조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C장조로 전조하면서 아주 밝고 당당하게 끝나는 엔딩이 전 너무 좋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서곡 준비했습니다. 아주 신나는 힘찬 서곡이죠. 칼 뱀이 주연한 독일 베를린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장장식 씨 이한삼곡 그대가 꽃이라면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차트련의 가면무도회 가운데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잉고 메츠마크가 주연은 함버그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제가 독일어가 나오면 자꾸만 제가 읽던 버릇을 읽게 돼요. 함부르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함부르크 하지 않고 함부르크 이러거든요. 함부르크. 함부르크 국립오케스트라 읽고 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국립오케스트라랑 붙으니까. 안개꽃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산세베리아 꽃이 두 개나 피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창가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음악에 빠져봅니다. 보내오셨어요. 아, 이렇게 꽃이 향도 선물하고 또 아름다운 자태로 우리에게 눈의 즐거움도 선물하고 참 고마운 존재죠. 꽃 두 개만 피워도 이렇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군요. 산세베리아가. 또 음악이 함께하니 또 차까지 한잔 곁들이시니 완벽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준비했습니다.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휘자 로린 마젤이 맞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이시죠.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 그리고 바튼 웨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메디테이션 보내드렸습니다. 로린 마젤의 바이올린과 발튼 웨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초이스님 사인데요. 음악이 좋아서 잠이 살살 오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잠이 온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정말 마음에 참 평화를 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거나 걱정했을 땐 잠이 안 오잖아요. 아, 참 클래식 음악 좋아요. 8023번님도 클래식은 처음 듣고 아 좋다 이것보다는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매력이 있는 음악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클래식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처음에 듣고 자극적으로 좋은 거는 거의 모든 것들이 또 그만큼 일찍 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맛도 막 확 맵고 짜고 막 달고 자극적인 음식은 한 입 먹고서 이야 하고 눈이 동그래지는데 사실 많이 못 먹잖아요. 좀 싱거운 슴슴한 음식들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음식들이 오랫동안 먹어도 안 질리듯이 클래식 음악도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피에르 피에르의 오보에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추어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피에로의 오보에,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였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는요, 여름을 맞아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일 동안 바로크 시대, 고전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에서 인상주의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시대순으로 여행하듯이 함께 감상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매일 2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풍성하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 여행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플랫 장조 가센하워 가운데 3악장 테마와 변주 준비했습니다. 이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4번 가센하워 3악장은 오스트리아 작곡가죠. 요셉 바이글의 오페라 아리아인 그런 고상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 곡을 주제로 한 알레그레토 템포의 변주곡입니다. 주제와 총 9개의 변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곡의 선율이 지닌 대중성, 거기에 또 베토벤 특유의 극적인 피아노, 클라리넷, 첼로 상호작용이 아주 돋보이는 멋진 작품입니다. 함께 들으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플랫 장조 가세나우어 가운데 3악장 테마와 변주를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베토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상이 아마 그 초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주범은. 그 초상화에서 베토벤이 이렇게 팥뿌리 같은 머리를 하고서 너무 근엄한 표정을 딱 짓고 있으니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운명교향곡 이런 거 떠올리면은 뭔가 엄근진, 엄근진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음악 듣다 보면 전 느껴집니다. 저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마음속에 정말 더없이 순수하고 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임. 음악으로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전기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이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이 가세나우의 3악장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그 대공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 루돌프 대공과의 어떤 우정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참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참 즐거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가운데 그대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준비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의 노래 그리고 야노스 쿨카가 주연은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까뮤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가운데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초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의 노래 야노스 쿨카가 주연은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오페라 아리아 들으면 그 생각부터요. 어? 아리아의 초상에서 우리 이 생상스 오페라도 곧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홍짱님 사연이에요.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요즘 화가 좀 많은 시기였는데 덕분에 힐링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나요? 왜 누가 이렇게 화를 나게 했나요? 자 음악으로 힐링하시고 너그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짱님. 자 이어지는 음악은 차이콥스키의 소중했던 시절의 추억 듣겠습니다. 그 가운데 멜로디 아름다운 곡이죠.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주연하는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가운데 멜로디 보내드렸습니다. 제임스 네세발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가 지휘하는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떤 곡은 처음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다가 중간에 약간 클라이막스 가가지고 야 하고 전율이 느껴지는 곡이 있는가 하면 이 차이콥스키 멜로디 같은 곡은 딱 들어오는 첫 멜로디에서 그냥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죠. 작곡가도요 어느 날 좀 이 멜로디에 대한 어떤 영감이 딱 더 특별했던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저 멜로디를 썼지 하는 멜로디들이 가끔씩 있어요. 0494번님 사연입니다. 집안일하며 듣다가 내동댕이 치고 앉아 들으며 깊은 감성에 혼자 콧등이 시큰시큰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또 차이콥스키 멜로디가 이렇게 감성을 건드리셨군요. 건드렸군요. 자, 이어지는 곡. 푸치니의 오페라 쟈니스키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0: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자니스키 기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크리스티안 페철트의 미니엣 G장조를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날씨의 변화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보살피게 하소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서늘한 바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안양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작으나 나무처럼 자라는 생명.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김학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정승의 음성으로 햇빛을 받는 곳마다 138장 준비했고요. 서울 모태탑창단의 주와 같이 되기를 454장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교수 성가대의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임명애의 찬양으로 이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명성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두 곡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사랑 이야기의 돌보심 부제가 너무 염려 말아라. 이어서 지선의 찬양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둘로스 경배와 찬양의 주님의 고통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316장 찬송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보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513장 찬송을 유창원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신용란의 찬양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김정석과 클래식 화이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이어서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때때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교회 행사나 바비큐 파티 때문에 온 가족이 늦게까지 깨어 있을 때면 엄마는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저 위에 떠 있는 달은 똑같단다.

에너 퀸들런의 애니가 남긴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이 있음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존재를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서울 모태탑창단이고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어서 함께 하죠.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화 챔버콰이어의 찬양 참 좋으신 주님, 이어서 기동 남성 합창단입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03안이 아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시설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유효림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음악으로만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에 편안하게 배경음악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좋은 곡들로만 선곡해드릴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0: 픽.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웃을 여유마저 잃기 쉽죠. 그래서 더 필요한 건 마음을 가볍게 흔들어주는 순간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향,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듣게 되는 우연처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있다가 짧은 두근거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주말 아침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웃음이 번지는 기분 좋은 순간들이 주디스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0: 로즈님 달콤한 음악에 기지개를 쭉 펴셨대요. 기분 좋은 순간이었겠죠? 맨해튼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 7월 26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Can't Help Falling in Love 0747님께 전해드렸고요. 넷킹콜의 When I Fall in Love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레몬 쑥떡 칼미님 68배 늦은 할머니가 됩니다. 태몽이 레몬 쑥떡이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도 이렇게 바꾸신 거군요. 레몬 쑥떡 칼미님 쌍둥이인가 봐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두 배로 큰 기쁨 얻으실 것 같아요. 자반 고등어님 딸과 둘이 강릉 순두부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바다도 보고 오랜만에 딸만 바라보면서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강릉 좋죠. 저도 순두부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 순두부 젤라또가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순두부 드시고 그 옆에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두부 젤라또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한 맛일까? 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두유 아이스크림 맛이긴 하거든요. 근데 참 이름을 얼마나 잘 짓는 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이스크림. 순두부 젤라또 캉추. 자,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그대와 여는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낙지맨님 신청하셨어요. 다니엘 분의 뷰티풀 선데이. 1415님 신청곡 컬처클럽이에요. 카르마 카멜레온.

엘튼 존 세크리파이스 포니님께서 용산 IMAX에서 호프 2차 관람하기 위해서 전철로 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조인성 배우 무대 인사도 보고 만난 점심도 먹고

할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Phil Collins의 Another Day in Paradise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호프 벌써 두 번째 보시는구나.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때요? 주디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나홍진 감독 영화는 곡성 이후로 정말 못 보겠다, 난 안 볼 거다 했는데 호프에는 또 귀신은 안 나온다고 해서 어떨지 반응은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보신 분들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오늘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태양님, 장마철에 기운이 빠져서 어제 점심은 장어, 저녁은 한우로 몸 충전했습니다. 와, 우리 태양님 몸은 아주 충전이 잘 되었을 것 같고 지갑은 기운이 좀 빠졌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중요하니까요. 보양식 같은 음악 준비했습니다. 서영은의 웃는 거야 5031님 신청곡이고요. 데베 슈퍼스타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에드시런의 How Would You Feel? 율로님 신청곡이었고요. 저스틴 비버의 Everything Hallelujah 이어서 들으셨어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참 좋은 여행.
11: AI가 다 해

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 밤 김치.
0: 새벽 밤 제조 새벽 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1부는 비틀즈의 I Will 들으면서 마치고요.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E

0: 여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695님 영업시간보다 2시간 정도 먼저 나왔어요. 커피 한잔 들고 음악 듣는 이 시간이 보석 같네요. 오늘 하루가 반짝이길 바랍니다. 일요일에도 근무하시는 7695님 화이팅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m Every Woman. 7월 26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카를라 브루니 더 위너 테이크스 잇 올 다다솔님 신청곡이었어요. 이어서 잭 존슨의 베러 투게더는 0206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크루즈 여행 7월 당첨자 발표할 시간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받으실 분들, 오늘은 사내 비밀 연애하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입니다. 먼저 예비 신부 0925님의 사연이에요. 저희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내 커플 3년 차예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준비하려니 정말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들 하시는데 저희는 근무하는 층도 다르고 업무도 너무 달라서 아무도 상상 못할 거예요. 아무튼 요즘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라 스몰 웨딩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막상 준비해보니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예비 신랑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에휴. 근데 얼마 전 출근길 혼잡한 지옥철 안에서 방송 소리, 타고 내리는 사람들, 이리저리 쏠리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크루즈 사연이 귀에 꽂혔어요. 사연을 보내볼까 수개월을 망설였는데 오늘 용기를 내봅니다. 신혼여행은 아직 계획도 못 세웠지만 작은 행운이라도 찾아오길 바라며 사연 보내요. 쉿! 비밀 하나 더! 예비 신랑은 연하예요. 근데도 정말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사람이랍니다. 이어서 예비 신랑님의 사연이에요. 몰래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아서 바쁜 업무를 마친 주말에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지치고 피곤한 날도 있지만 함께 가정을 꾸려간다는 묵직한 설렘과 책임감이 다시 힘을 내게 해줍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녀와 달리 저는 여행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새로운 여행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늘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랑하는 예비 신부에게 대신 전해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로라 피지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마이클 부블레의 Let there be love, 크루즈 여행 당첨되신 0925님 사연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도 크루즈 여행 당첨도. 아직 회사에서는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사내연애는 둘만 비밀인 줄 안다는 오래된 속설이 있어요. 과연 정말 모를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3년이나 비밀 연애 지켜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결혼 준비 과정도 분명 쉽지만은 않을 텐데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서 또 내년 봄에 누구보다 행복한 신랑 신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크루즈 승선권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을 드립니다.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누구의 형제 자매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름이나 닉네임 혹은 휴대폰 번호 끝자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더 쉽게 연결할 수가 있죠.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의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세요. 크루즈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오늘처럼 소개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의는 아침 듣고 계세요. 셰니스 I love your smile, KT 턴스털 Suddenly I see.

동희 엄마님, 휴일 아침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 감사합니다. 나리님, 일요일 아침 좋은 음악 잘 듣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어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 9255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듣고 계세요. 채채파파님, 와이프랑 같이 누워서 음악 감상하고 있어요. 같이 누워서 라디오 음악 듣고 있으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윤정아 사랑하고 고맙다 하셨는데요. 채채파파님 지금 모습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를 5565님이 마침 신청해 주셨어요. 태희의 같은 베개, 그리고 5802님 신청곡이에요. 박지연 보고 싶은 날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5: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있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아울시티의 파이어플라이스 들으면서 그대와 있는 아침 마칠게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다정하게도 많은 순간들을 여행으로 기념하곤 합니다. 학창시절의 마무리는 졸업여행, 평생을 약속하며 떠나는 신혼여행, 어느덧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태교여행, 고된 일터를 벗어난 은퇴기념여행까지. 그뿐인가요? 친구와의 우정여행도 있고 효도여행이나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의 오붓한 여행도 있죠.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기차 여행 기억나세요? 요즘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먹방 여행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가는 힐링 여행도 많이 하죠.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순간에 이름을 붙이고 소중히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여행이 별건가 싶기도 해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낯익은 퇴근길도, 또 주말 아침 마음 맞는 사람과 나누는 가벼운 브런치도 삶을 지나는 여정이겠죠. 서로의 계절을 축하하고 다독여주는 마음만 있다면 매일 만나는 익숙한 풍경도 근사한 목적지가 될 겁니다.